0: changes.
1: 救救这个国家，救救孩子们！
2: 中国可期
3: 啊，哎，中国可期。

全宇宙。

生，三人与彩虹并行。他们穿过朝阳，他们划破天际，他们在宇宙中无限上。

炎洁的清晨，一碗热气腾腾的牛肉汤，是这座城市最温柔的问候。延边黄牛的牛。

同之外，分家分用的钱，我可以去死。

0: 要相信我们今天流的血都是为了孩子们能有更好的未来。
1: 自娱乐起舞鸦之上，
0: 让我们迎接此刻，
2: 中国可期啊！
3: 哎，中国可期。

船，陪着翻涌的浅见，我可以去死。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一首红歌，一段真如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1: 6월 16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해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직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족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영 회복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금혁 복장을 유치해 대경 방직 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건강양생대상은 애득자동차무역성의 유효 자원을 이용해 종이건강양생, 로인대학 등 경영모식을 일체화한 로인건강양로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유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 정사, 서울 국제 아파트 등 유효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요약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호가복은 부동안 리익 주체의 부동안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 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자산 현황, 재무 구성 및 활성화 리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건은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 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해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유휴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산 리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휴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일꾼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일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0: 펼쳐졌습니다.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의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 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단팀은 0대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 문화재 체험과 특색 음식, 민속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 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지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단체 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어떻게 의료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돼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임기기간 한 지역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아니라 현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의료 발전 경험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터득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 제조업 발전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공업 강시 전략을 돌출하며 의약과 인삼, 복장, 자동차, 민속식품, 전자정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난관 돌파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특색 산업을 확대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관광 흥시 전략을 추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1978 문화창의원과 도시응접실 등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지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 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 건설과 관리, 기층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 지수로 군중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 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수

0: 속 깊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이론 학습 중심도 성원들과 기타 C급 지도자,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4일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과학중심 건설 대상, 국자원소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결시 국토공간 총적계획 동적누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계획과 설계, 고품질 건설을 추진해 계획의 선견성과 조율성, 개통성, 장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인솔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방안을 더욱 보완하며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당면 건설 수요가 장기 발전 포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길림성 민정청과 길림성 재정청은 공동으로 2026년도 전성 도시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및 특별 빈곤자 구조 부양 성지정 최저 지도 기준을 인쇄 발부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먼저 도시 생활 보장 최저 지도 기준입니다. 1등급은 1인당 월 760원입니다. 장춘시, 길림시, 료원시, 통화시, 백산시, 매하구시, 연길시, 구태시, 유수시, 설안시, 반석시, 화전시, 통화현, 도노아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710원입니다.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하시, 휘남현, 조남시, 대로 기준입니다. 제1등급은 1인당 월 560원입니다. 장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반석시, 통화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520원입니다. 려원시, 길림시, 삽지반시, 부여시, 림강시, 무송현, 군춘시, 룡정시, 안도현이 포함됩니다. 제4등급은 1인당 440원입니다. 정우현, 장백현, 도문시,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네, 평소 머리에 비듬이 자꾸 생긴다면 이런 습관부터 점검하라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검은색 옷을 입기 어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네, 비듬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사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 세포는 28일을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해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송이와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면 생활 패턴입니다. 매일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 관리 습관입니다. 잦은 염색

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 즉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네, 장기적인 코골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계통입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신경계통입니다.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대사계통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해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계통입니다.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즉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 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발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TV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소품, 장기 타령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제가 오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웃음 보따리를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연단 배우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미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0: 저 미치지 않고서는 구현을 못하니까요. 자, 이거는 울었다, 웃었다, 앉았다, 누웠다, 죽였다, 사과했다, 뺐다, 거봤다, 받았다, 내겼다, 배라를 지랄해 육각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현배우들이니까요. 근데 우리 구현단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업무 회보를 하는데 죽여주기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있었던 우리 업무 회보 한 장면을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서 준비하시오. 입장 준비 시작. 다음이 이동훈 떡.
1: 어서가기도 라이라.
2: 네, 오늘 예약했습니다.
1: 저 이경아도 왔습니다.
3: 바로 전영호도 왔던 것이.
4: 왔던 것이
3: yes.
4: 어디다 대고 왔던 것이.
3: 아, 그럼 다시 합시다.
4: 입장 다시.
1: 뭐 어찌 그렇게 한다.
4: 이게 무식이요. 나오면 예술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게 무식이요.
3: 아니 나왔다가 이제 아 사람 같은 모나.
0: 반려도 여러분들이 봤죠? 어떤 포자들인가? 한나 사람처럼 생긴 게 없어요. 자, 입장 다시 시작!
3: 먼저 전주 시작된다.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귀신은요, 대고야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도국을 고향에다 비유했길래 이때는요, 어디 가나 내 고향 이렇게 부른다. 엄숙하게
1: 여기 도구봉 설명 거지 알았어.
0: 아, 잘못했습니다.
1: 알았어.
0: 예. 그 다음부터는 좀 전술 저 고급 빨립니다. 예.
1: 아, 그래, 알았어.
0: 예. 사람마다 보람 있게 살아가고 일터마다 불꽃 튀는 사람 참고장. 그 다음에는 예,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예, 감정을 이끄다 여기다 딱 재워가지고 서래.
1: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해요.
0: 예예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2: 따사로이네 조고.
0: 그러면은
3: 성하겠습니다.
4: 이 사람이 시간 말씀은 단장 앞에 가서 알락방 좀 전에 서주라.
1: 어서 놔!
3: 난 사실에 신강노래 연주대 그런지 이런 인사받고 나가야
1: 되니까. 아, 신강노래 연주대.
3: 예.
1: 아, 신강노래 한 번에.
3: 예. 신강노래 그거 쭉 먹었습니다. 나는 그거 입만 열리면 그거 쭉 들어가지 않을까.
1: 아, 그렇습니다.
3: 근데 나는 그거 먼저 전주 그런 시시하게 없습니다.
1: 아, 해봐.
3: 위려봐.
1: 신나노래, 이게 뭔가 노래?
3: 뭔가 목소리 신나해가지고
4: 첫 인정이
3: 다 한 가지 아닙니까?
4: 아니, 그게 한 가지면 뭔가 사람, 뭔가 사람이고 신강사람, 신강사람.
3: 야, 징급자야! 난 노래 한 것 중간에 이렇게 딱 붙을 거라면 내한테 그 총사 다 이제 살거니!
4: 니한테 니 맞아 살 가라!

0: 我吃等你家阿姆家。今天做羊的里无能做，你来来来，给他们来。
1: 啊，过来，过来。
0: 哎，可难，哎。

0: 분장은 어떻게 보이나요?
1: 모르겠어. 아니, 내가 우리 민족이 민가밖에 모르지. 뭐. 아, 참고 촬영 준비했다.
0: 참고 촬영 해봐.
1: 네. 네. 그럼 거기서 시작 부르세. 네.
0: 시작. 그럼 시작.
1: 아니.
0: 이건 무슨 법?
1: 아이 삼키는 동작입니다. 꼴까닥 삼키는 동작.
0: 아 이게 가사가 무슨 관계인가?
1: 아니 어째 관계 없습니까? 그 양김이라는 녀석은 얼마나 지독하게 곱게 생겼는지 통째로 삼키도 비린내 나지 않게 생겼다. 그러기나 여기서 삼묵불이 비린내 나지 않은 동작 한다는 게 나. 예, 보세요. 상명황래 양기 비오. 이도 어려운 내 종양이라 1년 361일 하루만 못 빠루 못 빠루 못 빠루 아, 그런데 요 아래 계속 하다 했다가 아래 관종들이 영 있을 거 말이지. 예, 못 살겠네.
0: 못 살겠네.
1: 아이 꼭 2, 3일이었습니다. 1년 361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아... 그 많은 날에서 하루만 못 봐도 못 산다 해서 얼마나 비걸스럽습니까? 그러기에 이목이 아주 으슬하게 해야 된다는 게.
0: 아, 으슬하게 어떻게 아주 계속
1: 해야 한다. 예, 보세요. 예. 1년 361일 하루만 못 봐도
0: 어째
1: 안 나요?
0: 왜요?
1: 아 예예 한다 예.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0: 어때?
1: 어때요? 어때요? 아이 날 죽었어 죽었다니까.
0: 죽었다.
1: 죽여주기 말아. 아 어째 말 못 한다. 아이 그 말은 나를 딱 하도 못 보면 죽을다니까. 우리 박 씨는 남수성 관계에 두 달 됐다. 내 못 살지 뭐.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2: 나는 무기 노래를 조그만 하면 몽땅 한 종만을 다 보내갈 만한.
3: 그러면 내가 이겨.
0: 아 그렇군요. 한번 다 갔어요.
3: 숨이 됐습니까?
1: 아, 안 가라.
3: 우리 엄지야 같이 움직이세요. 아.

0: 할까?
1: 내가 더 모르지 뭐.
0: 돼지구나
2: 너양看那不是人呐，那样看那不是人呐，看菜看那，
1: 什么你们知道吗？
2: 龙珠呀。

0: 여기도 민받침이 섰습니다. 자, 민받침 어서 넣읍시다.
1: 엉성엉.
2: 이번에는 우리 정식으로 서거법 훈련 구현의 가장 기초의 기초인 서거법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유머 경연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야, 필라테야.
3: 어디?
0: 아, 어디?
3: 어디일까?
0: 야, 필라테.
4: 아, 무슨 필라?
0: 어디일까? 야, 정말 필라테. 아이, 저 우리 저 처다를 딸버지만 아,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 놓겠다고. 아, 어디가 저건 남자 그림을 갖다 놓고 괜히 그것만 들여다보던지. 아, 임신해서 열 달 만에 덜러덩 남기고 있어요.
4: 아, 그럼 뭐 나갔대?
0: 요런 꼬치 달란 얘기가 나대.
4: 아, 이거 뭐, 글쎄, 정말 그게 그렇더란 얘기죠. 우리 처도 두 번째는 얘, 미역 굳어 없고, 그저 딸을 낳겠다고 해서 욕세질 하면서 소돔에 가서 새가들 그런 것을 쑥 탄거 쌓아보던 게, 아. 어디서 저 덜커다 딸 낳습니다.
2: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무슨 거 낳자면 무슨 그림 보면 되겠구만.
0: 그래, 그래, 주길이. 아, 이게 진리라네.
4: 진리라.
0: 야.
2: 왈라다, 왈라.
3: 어때? 어디입니까?
4: 강다다의 부인도 임신 중입니까?
0: 네, 아이스가 됩니다.
2: 그치, 요즘 병, 보기는 보는데 말이야.
4: 아, 새가들 그림만 보는가?
0: 아이, 그러면 남자들 그림만 보는가?
2: 아이,
4: 아이 그래, 무슨
3: 건가?
2: 동물 세계만 본다.
4: 아이, 야.
0: 그럼 야, 우리 집이 남자 그림하고, 야, 당신의 집이 그 여자 그림 가지고, 그래서 강단자 가자.
4: 자, 자, 가죠, 빨리 가죠.
0: 그래, 뭐, 강단자의 부위, 어느 쌍들이 펄라당, 펄라당
3: 나. 아이, 야, 어디?
0: 누가들 라이프 찍다
4: 되겠다.
2: 그럼 저 미신 또 개가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아주 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높게 제작을 해야지. 뭐
0: 자, 에이, 나 이제 자, 하나, 정해, 세상 준비 시작.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네, 오늘도 비워내는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몸도 쉬고 싶고 마음도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집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고 합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거라. 그건 나의 상처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저항을 멈춥니다. 자신을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비난은 상대의 문제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가끔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 중에서 96%는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걱정은 4%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죠?

좋은 생각이 마음에 힘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당신은 꼭 잘 될 겁니다. 행여 안 된다는 생각조차 접어두세요. 나는 된다, 된다. 무조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 장애 훈련 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 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2: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 주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 네.
3: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3: 네.
2: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3: 네.
2: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3: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2: 네.
3: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2: 네.
3: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3: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2: 그렇죠.
3: 네.
2: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3: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예,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3: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2: 네.
3: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3: 네.
2: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0: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0: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1: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0: 그렇죠.
1: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그램을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 예,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0: 네.
1: 예,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0: 네.
1: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0: 그렇죠.
1: 네.
0: 네. 학생,
1: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0: 네.
1: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0: 네.
1: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0: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1: 네.
0: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1: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0: 소리에 또 민감하다 하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0: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0: 네.
1: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계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네,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네,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예,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는,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0: 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의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0: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저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1: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1: 일단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 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 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돌아보거나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0: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문득 어릴 적 앞집에 계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며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밥때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때를 걸을까 걱정하며 따뜻하게 집에 불러 맛있는 밥 한 끼 챙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높지 않고 부드러우며 얼굴에는 늘 잔잔한 웃음을 담고 있어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낯을 가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앞에서는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늘 저 할머니는 눈빛부터 사글사글하다 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드럽고 상냥하며 마음씨까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말로 사글사글하다라고 합니다. 사글사글하다는 사람의 생김생김이나 성질, 마음씨가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사글사글한 눈이라고 하면 경계가 없고 따뜻하며 상대를 감싸주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가리킵니다. 말라고 부탁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씨는 어른 못지않게 너그럽고 사글사글해서 여러 번이고 더 그 커피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눈빛이 정말 사글사글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사글사글하다는 단순한 외모 묘사를 넘어 사람의 내면까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글사글한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말 하나하나에 배려가 담겨 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며 마음씨까지 부드러워 주변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사글사글한 눈빛, 사글사글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아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0: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소치를 시찰할 때 발표한 종양여운 소리, 광무면 간부와 대종들을 경려했습니다.
2: 리강 총리가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2: 조락재 위원장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의장인 훈센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6월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를 돌아보고 마을의 당군중 봉사센터, 촌민가정을 방문하면서 당원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농촌 발전과 기층 당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존칭으로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착실한 조치로 재반 업무를 잘 추진해 양곡 등 중요한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근면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름 파종이 한창인 시절에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 촌은 모두가 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동우가 촌을 찾아 농전 물도랑 곁에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시찰하고 농전에 들어가 대규모 양곡 재배농, 농기계 운전수, 농업기술자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서기는 식량 생산의 재반 지원 정책을 잘 실시하고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와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올해 양곡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가 촌의 대규모 양곡 재배농인 우서렬은 400여 무의 땅을 다루고 있고 올해 밀 무당 생산량이 1,300근에 달했습니다. 총서기를 만난 우소뢰는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소뢰는 점적 테이프를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총서기를 발견하고 너무 격동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집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나는 주변 촌민들을 이끌고 계속 농산일을 잘해 물과 비료의 일체화가 다수하게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양곡을 잘 심고 풍작을 거두며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미왕장진 농기계 운전수 송지걸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의 농업봉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촌민 대중들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새 성과를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우가촌 당지부서기 황준주는 총서기에 간곡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단합발전과 통합진흥 방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운주는 총서기는 우리 당의 대중봉사센터 대민봉사소 제품전시 방송청을 돌아보고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센터는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손잡이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당원대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우리 향촌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서우가촌 촌민 우흠휘 집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뢰 장식을 살펴보고 우흠휘 가족들과 둘러앉아 일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흠휘는 총서기가 가정 상황을 관심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우리 집을 방문해 식구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가정의 생활, 구체적인 소득, 부모의 건강, 부모의 양로와 의료 등 농민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의 좋은 정책들이 착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데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감을 키우며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난제들을

0: 해결해 줌으로써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전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고향을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덕주시 능성구 변림진 향촌진흥 덕흥구역 책임자 강홍도는 총서기는 여름 파종을 관심하고 인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동성 당위원회 조직부 조직 1처의 리조량 처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관찰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산동성 당위원회는 민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중들의 만족도를 학습 교양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소량 처장은 산동성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실속 있는 민생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며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청 발전기획처 공림왕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을 시찰할 때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앞장서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준해 식량 안전에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목해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서 더큰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삼농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우리강 총리가 25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강 총리는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선적인 邻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초석과 총기 선생이 곧 회담을 갖고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 한층도 심화할 조짐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고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까이다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과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타리크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두 나라 총리는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25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능이간 상표법 개정 조안 수정 의견, 회계사법 개정 결정 조안 수정 의견, 황강 통상구, 향항 측 통상구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향항 특별행정구에 부여하는 결정 조안 심의 결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조안 개정안과 결정 조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조임인 서경재가 한 2025년 중앙결산초안 및 2025년 중앙결산보고서 심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5년 중앙결산 승인에 관한 결의초안 대리 작성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인사 임면한 심의 상황 등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25일 오후 북경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의장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습근평 주석이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지도자는 신시대 전 촌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함께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량당 대한국 주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 진행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캄보지아 립법기구와 함께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우려와 친선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도달 일조할 것입니다. 훈센 의장은 수교 이후 캄보지아와 중국의 상무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로 격상됐다고 비했습니다. 훈센 의장은 캄보지아는 대중국 친선 정책을 단호히 시행하고 중국과 정당, 립법기구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철석 같은 양국 친선을 심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1: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25일 신강 우룸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정설성이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유라시아 대륙은 예로부터 문명이 융합되고 상업과 무역이 화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1대1로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투자협력의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다원적이고 효율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연결과 교집과 표준의 소프트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더 탄력적인 산업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와 전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강의 각종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신강이 비단이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로만 마나칼림 부총리, 키르기스스탄 아쿤비코브 부총리, 파키스탄 국민의회 무스타파 부의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정설상 부총리는 로만 마나칼림, 아쿤비코브, 무스타파와 각기 만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중국은 각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는 한편 다자기제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각국과 각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방담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손잡고 1대1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형제 정책회를 보고회 제2차 보고회가 6월 25일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엄화준은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통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1: 아니...

편안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리에 앉아 대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만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왕사병은 주도적으로 지역 한 찻집에 리만진 찻집 인민소송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소송 대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사건들도 그는 모두 무료 소송으로 해결했습니다. 왕사병은 만약 내가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내가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심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왕사병의 주도와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팀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이었던 리조풍은 자기가 합류한 것도 항상 백성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왕사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제4회 지인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 유럽 동맹 투자무역 과학기술 협력 상담회 초청회 분위기는 잠옷 열렬했습니다. 열렬한 교류와 협력 계약의 체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중국 유럽 동맹 상회 전국 부회장인 라클 라미레즈는 깊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첸 박람회에서 많은 유럽 업체들이 디지털 기술 체인, 첨단 제조 체인, 건강 생활 체인 등 전시관에 등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기업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총재 윤정은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건 것은 비용과 기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완비화된 지원 체계와 우수한 인재 자원은 기업이 납품 주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의 심층 협력은 제품의 순차적인 갱신과 정교 실행을 다그치고 기업이 복제할 수 있는 응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종 부총재는 중국의 공급망 능력은 이미 우리가 글로벌 혁신과 납품을 위한 기반으로 되었다면서 완비화된 산업체계, 초대형 시장,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경영 환경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기와 혁신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설계, 핵심 부품 제조, 항공기 조립, 대역 항공기의 회수 재활용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과 전 산업체인을 아우르는 심층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전진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은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에어버스 중국 구매 부사장인 마크 헤시오만은 기자에게 중국의 공급망은 에어버스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40년 이상 실천해온 사실이 증명하듯이 유럽 기업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원한다에서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첸 박람회 유럽 참가 기업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에어버스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활발한 혁신 생태계, 완벽한 기초시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국 시장을 기업의 글로벌 혁신과 산업 배치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크해양생물위안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요한슨은 첸 박람회의 실업 중 75%가 중국 내 생산 효율이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라클 라미레즈 부주석은 중유럽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리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는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입니다.

0: 에는 유럽 기업들의 경영면의 확실성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의 실제 선택은 중국 유럽 협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발전과 실천을 통해 중국 유럽 경제 무역 협력이 강력한 내적 동력과 발전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성취와 상호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런단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오늘 글라우드에는 많은 관중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민본 사상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고대 황제들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0: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 중심, 인민 최우선은 고대의 민본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중국 고대에는 확실히 민본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논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념,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대의 봉건 왕조는 모두 가천하였고 세습 통치였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마음속 최고 위치에 두었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신시대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론다는 막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 바로 인민의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당의 리론은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이론입니다.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은 이론 혁신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인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이론은 힘을 잃게 되고 인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는 모든 이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 론다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를 구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일 훈장 수여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2: 장예매, 시골 소녀들의 인생 꿈을 밝혀준 훌륭한 인민교사입니다.
1: 장기매 선생님은 평범한 삶으로
0: 잘못 봐서 12시 15분을 12시 5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3: 세면, 노래,
4: 올라와서 청소하세요.
3: 식사, 낮잠, 취침, 밤잠 등 하루 7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장기매 선생님은 확성기로 학생들을 독촉합니다.
4: 빨리 합시다. 뒤에는 50반 첫 줄과 두 번째 줄.
3: 저 여학생은 조은별라고 합니다. 화평여고의 첫기 졸업생으로 2015년에 모교로 돌아와 수학교사가 됐습니다.
0: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실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식당도 없어서 초중학생들과 같이 있었죠. 고종 1학년이 끝날 때쯤 옆에 새 교수총사가 완공되었어요. 기숙사와 식당이 추가로 지어졌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축구장도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은 시설이 꽤 잘 갖춰졌죠.
3: 화평여고가 없었다면 주은료와 그네의 언니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겁니다. 장 교장은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설을 견뎌냈습니다. 화평여고가 설립돼 10여 년이 지나도록 장 교장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의 가벼웠던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워졌고 건강하고 씩씩했던 몸매는 점차 여비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시골 소녀들의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고3 학생들 잘 타세요.
3: 자신을 태워 학생들의 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0: 내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강단을 서 있을 겁니다.
5: 병로군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날락이고

0: 고향 같다는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이 료냥성 대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계 상계,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회복, 에너지 전환, AI, 개방협력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상면의 자극을 일으키면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회는 논단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주입하고 혁신구동과 개방상승의 발전,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몇 단 되는 경제체라고 말했습니다.

0: 그리고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회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사메라 주바이루는 중국 경제의 전환기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이번 논단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배워 아프리카의 과학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이 진정 뿌리내려 규모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단 기간 세계경제론단은 스위스의 프론티어 출판사와 공동으로 2026년 10대 신흥 기술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력망 등이 입선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혁신이 국제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의 수석 집행편집인 프레더릭 펜터는 중국이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모듈 설비의 8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각각 억 5만은 기꺼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불론단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에 초점을 맞췄고 국내외 많은 기업인과 기구 대표들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 신품질 생산력,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등 화제를 놓고 산업투자, 국가간 협력, 지역 발전 등 차원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오는 글로벌 기회를 설명했습니다. KPMG 중국구의 추준 주석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중국 경제가 새롭고 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음으로써 업계 혁신 발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크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개방을 유지해야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우리 바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잡종 벼 기술이 김해에 뿌리내려 기내 민중들이 기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현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수도 기트카에서 중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단결, 호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세계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은 시종 진정성과 상호 신뢰의 자세로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 동반자 관계는 튼튼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 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존중과 호혜 상생의 협력 원칙을 창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화로 충돌을 대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0: 북한단은 공동의 가치 우위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부룬디를 포함한 33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이 부여한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앞당겨 누리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가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제품 수익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취업 기회를 창출해주며 아프리카 현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부룬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2024년 9월 부룬디와 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성되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게 이는 더 많은 경제 기회, 발전 프로젝트, 교육과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더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의미합니다. 농업은 중국과 부룬디 협력의 핵심 분야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부룬디의 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농업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남겨 그는 중국은 수억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세계 인류의 기반 시설을 건설했으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행정은 이미 인류 역사의 가장 웅장한 발전의 장거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아프리카 연맹 2063년 의정 두 번째 10년 실행 계획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서로 통하는 이유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 역량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인민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반 시설과 현대 농업, 보건 의료, 디지털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남방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이 국제 질서 문제에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남방 국가들이 목소리가 경성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에는 소중한 공감대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주권이 독립하고 공업화와 번영 창성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와 위대하고 타국을 존중하는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와 중국 운명 공동체 이름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 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답니다. 좋은 습관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매일 꾸준히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루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네, 삶이 휘청거릴 때,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규칙적인 일상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 역할을 해줍니다. 가끔은 지겹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하루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팬 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브레이크어웨이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팬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일상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경험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대타하면서 생긴 일, 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하다가 생긴 일들,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네, 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네, 대타하면서 생긴 일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첫 번째 참여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제 대타로 친구가 아르바이트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구가 일 너무 잘한다면서 저더러 스카우트하라는 겁니다. 친구는 굳이 싫다는데 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일을 너무 또, 네,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친구 대타로 간 거니까, 친구한테도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또 가게 입장에서도 또 괜히, 서툴게 또 하다가는, 네, 오히려 장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대타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료가 휴가를 내서, 동료의 맡은 업무를 도와줬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제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 네, 앞으로 그 업무는 저한테 맡겠습니다.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기분 좋으면서도 또 몸은 힘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또 칭찬이죠. 네,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제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대학교 시절 기숙소에 친구 대신 수업에 가서 네, 이제 선생님의 이름에 따라 네, 등록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전혀 달랐는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 대학 시절 네, 볼수 있었죠. 네, 흔히는 아니고 가끔씩 이런 광경을 볼수 있는데 뭔가 이제 학생들끼리는 암묵적인 네, 또 지켜주는 그런 룰이었죠. 네, 하지만 또 가끔 이렇게 들킬 때도 있어요. 엄청 민망하고 또 네, 재밌었던 그런 추억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 네, 대타면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줬는데요. 친구 대신 면접에 갔다가 제가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또 우연일 수도 있고, 네, 또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요. 네.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소품, 장기 타령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배우를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웃음 보따리를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연단 배우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미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치지 않고서는 구현을 못하니까요. 자, 이거는 울었다, 웃었다, 앉았다, 누웠다, 죽였다, 사과했다, 뺐다, 꼽았다, 받았다, 내겼다, 배라를 지랄해, 육각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현 배우들이니까요. 아, 근데 우리 구현단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업무 회보를 하는데 죽여주기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있었던 우리 업무 회보 한 장면을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서 준비하시오. 입장 준비 시작. 저희 이동훈 떡.
2: 아빠가기도 라이라.
3: 네, 이분을 여기 있습니다.
2: 저 이영아도 왔습니다.
4: 어, 전영아도 왔던 것이.
3: 왔던 것이
4: yes.
3: 어디다 대고 왔던 것이.
4: 아, 그럼 다시 합시다.
3: 입장 다시.
2: 뭐 어찌 그렇게 한다.
3: 이게 무식이요. 나오면 예술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무식이요.
4: 아니 나와도 안 돼 이제. 아, 사람 같아 뭐라. 반려주인.
1: 여러분들이 봤죠? 어떤 포자들인가? 한나 사람처럼 생긴 게 없습니다. 자, 입장 다시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0: 이번 촌 작사 황백락 작곡 고국당은 어디 가나 내 고향 준비하십니다.
1: 좋소, 세워.
0: 예.
2: 먼저 전투 시작된다. 예.
1: 하나.
2: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이철은요, 대고야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도북을 고향에다 비유했길래 이때는요, 어디 가나 대고야 이렇게 부른다. 엄숙하게
1: 여기 도구봉 설명까지 알았어.
0: 아, 잘못했습니다.
1: 잘못했습니다.
0: 예,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좀 선수 저 보고 빨린다. 예. 예. 사람마다 보람 있게 살아가고 일터마다 불꽃 튀는 사람 참소상. 그 다음에는 예,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예, 함정을 이거다 여기다 딱 잡아가지고 서래.
1: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해요.
0: 예,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1: 아.
0: 따사로운 당의 햇살 찰나. 여기서 예, 찰나리라는 한자리에 예, 원래 한 박자만밖에 안 되는데 효과를 위해서 쏙 길게 빼야 한다. 예예. 사, 사, 사. 네, 한다. 예.

0: 이제부터 공항으로 걸고 돌리는 거지.
1: 야! 잘못됐습니까, 쟤?
0: 아니. 그 사회주의는 좋다.
1: 예.
0: 그 앞에다 중국 특색이 있는
1: 예.
0: 사회주의는 좋다.
1: 예.
0: 이러면 더 멋있을
1: 거야. 아, 옳습니다, 예.
0: 아, 나도 그 계급자의 명확한.
2: 네, 네. 나는 그거 뭐지? 전투처럼 시시하게 없습니다.
0: 해봐.
2: 为了 保护 양친.
0: 이게 어디 신나 노래? 이게 뭔가 노래?
2: 뭔가 목소리 신나해가지고
1: 저 힘들다
2: 한 가지 아닙니까?
1: 아니면 어떻게 한 가지가 뭔가 사람이고 신강사람.
2: 야, 신강사람. 난 노래 한 것 중간에 이렇게 딱 붙일 거라면 얘한테 경사 다 잘 거리.
1: 얘한테 니 맞아 잘 가래.
2: 어떻게 해? 뭐 해본 게 걔도 제대로 해야지. 내가 낙제를 맞게.
0: 준비하는 것도 소용하는 뭐
1: 소용? 아예 내가 우리 민족의 민가밖에 모르지 뭐 참부터는 준비했어.
0: 참부터 해봐.
1: 네. 그럼 거기서 시다 부르세요.
0: 시작. 뭐? 시작.
1: 아니 아니 도지는 못하겠네. 하늘 막았지 무서운 사람은 말과 같지도 깊은 사람. 야, 이거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쳐 들어간 동작 한다는 거죠. 네, 보세요.

0: 얼마나 할까?
1: 내가 더 모르지.
0: 돼지구나.
2: 너양看那不是人呐，那样看那不是人呐，看菜看那，
1: 什么你们知道吗？
2: 龙珠呀。

0: 훈련이 들어가도
1: 안 돼.
0: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 유모 경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야, 필라테야.
3: 어제.
4: 아, 어제.
3: 어제일까? 야, 필라테.
4: 아, 무슨 게 필라?
0: 뭐야, 필라?
2: 어제일까? 야, 정말 필라테. 아이 저 우리 저 처다를 딸보지만 아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 놓겠다고. 아, 어디가 저건 남자 꾸리면 갖다 놓고 괜히 그것만 들여다보던 게. 아, 임신해서 열 달 만에 덜러덩 남기고 글쎄.
4: 아, 그럼 뭐 나갔대?
2: 요런 꽃이 달란 얘기가 나왔대.
4: 아이고, 뭐, 글쎄, 정말 그게 그렇더란 얘기죠. 우리 처도 두 번째는 얘, 위협 굳었고, 그래서 딸을 낳겠다고 해서 역세질 하면서 소돔에 가서 새가들 그런 것도 숱한 거 싸다 보던 게, 어제 그래서 이렇게 덜커덕 딸 낳습니다.
0: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무슨 거 낳자면 무슨 그림 보면 되겠구만.
2: 그래, 그래.
4: 주지리, 아이는 진리라네.
2: 진리라.
4: 야.
0: 왈라다, 왈라.
3: 어제
2: 입니까?
4: 강다달 부인도 임신 중입니까?
2: 아이스가 됐는가?
0: 이제 요즘 병 보기는 보는데 말이야.
4: 아, 새가들 그림만 보는가?
2: 아이, 그러면 남자들 그림만 보는가?
0: 아이,
4: 아이 그래
3: 무슨 건가?
0: 동물 세계만 본다.
4: 아이, 야,
2: 그럼 야 우리 집에 남자 그림하고야 당신의 집에 그 여자 그림 가지고 우리도 강단달 가자.
4: 자, 자, 가격 빨빨 가격.
5: 그래 뭐 강단달 부인 어느 쌍들이 펄라당 펄라당 나.
2: 아이, 야, 어디에 기사가들 아이 비치다
4: 되겠다.
0: 그럼 저 미신도 개가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저 춤도 추고 노래도 이렇게 먹게 대작을 해.
2: 자, 에이, 자,
0: 정해. 퇴장 준비 시작.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네, 오늘도 비워내는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몸도 쉬고 싶고 마음도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집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고 합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거라. 그건 나의 상처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저항을 멈춥니다. 자신을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비난은 상대의 문제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가끔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 중에서 96%는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걱정은 4%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죠?

좋은 생각이 마음에 힘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당신은 꼭 잘 될 겁니다. 생겨 안 된다는 생각조차 접어두세요. 나는 된다, 된다. 무조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열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깊이 잃고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문득 어릴 적 앞집에 계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며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밥때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때를 걸을까 걱정하며 따뜻하게 집에 불러 맛있는 밥 한 끼 챙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높지 않고 부드러우며 얼굴에는 늘 잔잔한 웃음을 담고 있어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낯을 가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앞에서는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늘 저 할머니는 눈빛부터 사글사글하다 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드럽고 상냥하며 마음씨까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말로 사글사글하다라고 합니다. 사글사글하다는 사람의 생김생김이나 성질, 마음씨가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사람이 많아 번잡했던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여러 번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씨는 어른 못지않게 너그럽고 사글사글해서 여러 번이고 더 그 커피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눈빛이 정말 사글사글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사글사글하다는 단순한 외모 묘사를 넘어 사람의 내면까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글사글한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말 하나하나에 배려가 담겨 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며 마음씨까지 부드러워 주변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사글사글한 눈빛, 사글사글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아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길림성 민정청과 길림성 재정청은 공동으로 2026년도 전성 도시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 및 특별 빈곤자 구조 부양 성지정 최저 지도 기준을 인쇄 발부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먼저 도시 생활 보장 최저 지도 기준입니다. 1등급은 1인당 월 760원입니다. 장춘시, 길림시, 료원시, 통화시, 백산시, 매하구시, 연길시, 구태시, 유수시, 설안시, 반석시, 화전시, 통화현, 도노아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710원입니다.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화시

휘남현, 조남시, 대안시, 진례현, 통유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3등급은 1인당 월 660원입니다. 덕혜시, 쌍료시,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료하현, 지반시, 강원구, 전곽현, 도문시, 혼춘시가 포함됩니다. 제4등급은 1인당 월 610원입니다. 장백산 보호개발구, 영기련, 리수현, 림강시, 무송현, 정우현, 장백현, 장령현, 부여시, 룡정시가 포함됩니다. 다음 농촌생활보장 최저지로 기준입니다. 제1등급은 1인당 월 560원입니다. 장춘시,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반석시, 통화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520원입니다. 려원시, 길림시, 사평시, 통화시, 백산시, 백성시, 려원시, 구태구, 쌍양구, 유수시, 농안현, 덕혜시, 공주령시, 교화시, 류하현, 강원구, 조남시, 통유현, 진례현, 대안시, 장령현, 전곽현, 연길시, 도노아시, 화룡시가 포함됩니다. 제3등급은 1인당 월 480원입니다. 영기련, 설안시, 화전시, 쌍료시, 리수현,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휘남현, 지반시, 부여시, 림강시, 무송현, 훈춘시, 룡정시, 안도현이 포함됩니다. 제4등급은 1인당 440원입니다. 정우현, 장백현, 도문시,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네, 평소 머리에 비듬이 자꾸 생긴다면 이런 습관부터 점검하라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검은색 옷을 입기 어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네, 비듬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사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 세포는 28일을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해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송이와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면 생활 패턴입니다. 매일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 관리 습관입니다. 잦은 염색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 즉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네, 장기적인 코골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계통입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신경계통입니다.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즉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TV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6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의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해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지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영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혁 복장을 유치해 대경 방지 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 건강 양생 대상은 에덕 자동차 무역성의 유효 자원을 이용해 종이 건강 양생, 로인 대학 등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로인 건강 양로 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0: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고가부는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배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로인 고객들이 연변해와 만년을 보내도록 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복은 선화여 연결 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로의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백방으로 유효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IT 청사, 서울 국제 아파트 등 유효 건물에서 호가복은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요약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사로와 추진 조치를 토론했습니다. 고가복은 부동안 리익 주체의 부동안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활성화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 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자산 현황, 채무 구성 및 활성화 리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건은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 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해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유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빈 공장 건물 등 해결 중점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회수, 사법 경매, 임대 양도, 합작 개발 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산 리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휴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1군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1군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전담반 난관 공략, 한계 사안, 한계 대책을 실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6월 20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가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이 홈장에서 장춘팀을 맞아 경기를 치르면서 성내 두 강팀의 맞대결이 성사돼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출연진들은 붉은 해 변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변의 독특한 민속 풍정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생동하게 보여줬는 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면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힘차고 박력 넘치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의량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축구인들의 투쟁 정신과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량 측 선수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빠르게 경기 흐름에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확한 패스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중거리 슛 등 멋진 장면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매번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팀은 0대2로 장춘팀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주에서는 문화관광 및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운영해 스포츠 경기를 매개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구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스포츠 경기 자체가 도시를 알리는 훌륭한 명함이기에 대규모 인파와 관심도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이 협동해 문화관광, 상업,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 문화재 체험과 특색 음식, 민속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해 경기 관람과 관광, 미식 체험, 특산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장의 열기를 경기장 밖까지 확장해 경기 행사로 형성된 유동량이 더욱 뚜렷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청단 길림성 위원회 부석이 마경혜,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그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단체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단체학습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어떻게 의호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본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사고화식 좋은 간부가 돼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임기기간 한지역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인의 사상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현역 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황금 열쇠일 뿐만 아니라 현역 경제가 난관을 돌파하고 도약 발전을 실현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의호 발전 경험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터득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선진 제조업 발전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공업 강시 전략을 돌출하며 의약과 인삼, 복장, 자동차, 민속식품, 전자정보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난관 돌파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특색 산업을 확대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관광 흥시 전략을 추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1978 문화창의원과 도시응접실 등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 문화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혁신으로 발전의 병목을 돌파하고 개혁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실무로 곤경을 타파하는 것을 견제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중점 개혁 과제를 심화하고 기반시설과 민생 대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전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사고화식 책임 담당 간부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군중의 급하고 어렵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사업법과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 도시 건설과 관리, 기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 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간부들의 수고 지수로 군중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큰일과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개혁 난관 공략과 대상 건설 등 중대한 과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인재관과 사업관을 확고히 수립해 일을 하고자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간부들이 무대를 갖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며 착실히 일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이론학습중심도 성원들과 기타 C급 지도자,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6월 24일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2사회 봉리원 건설 대상과 연변주 의료 양로 결합 지역 중심 건설 대상, 동부 전민 건강 체육 중심 건설 대상, 연변대학 학생 숙사 A구역 건설 대상, 연변대학 양자 과학 중심 건설 대상, 국자 원소구역 1기 건설 대상, 인민공원 울타리 개조 대상, 연길시 국토공간 청적 계획 동적 유지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계획과 설계, 고품질 건설을 추진해 계획의 선견성과 조율성, 개통성, 장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을 끊임없이 제고하게 합니다. 또한 계획의 인솔 역할을 강화하고 설계 방안을 더욱 보완하며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 당면 건설 수요가 장기 발전 포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계획 방안이 발전 실제와 민생 기대에 더욱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 국토공간계획위원회 성원 단위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활짝 피어난 꽃의 향기를 타고 흥겨운 노래가락의 절주에 몸을 싣고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동년의 열암에서 꿈을 키워가는 6월, 눈부신 동년의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6월입니다. 동년의 꿈으로 연결해가는 환락의 계절, 우리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 6.1국제 아동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6.1국제 아동절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 6.1국제 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6.1국제 아동절을 쓰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1국제 아동절의 유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국제 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리츠촌의 16살 이상의 남성 국민 142여 명과 전부의 영가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고요. 전에 집, 건물들을 전부 불살려버렸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렇게 독일 파쇼에 의해 훼멸되었고요. 리디츠촌과 파심초 락천에서 죽은 전 세계의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 11월 국제민주부련회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대표들은 분노에 차서 제국주의 분자들과 각 나라 반동파들이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부련회표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6.1 국제아동절로 통일을 하였고 1949년 12월에 6.1 국제아동절로 원래의 4월 4일 아동절을 대신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올해는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명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꽃명절 노래 부르자 노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그래,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양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멜라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종족에서 똑같습니다. 종족마다 다른 것은 이 멜라닌 농도 차이뿐인데요. 그리고 태양빛에 그을렸을 때거나 흑인의 경우 멜라닌이 집중돼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네, 때문에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친구들, 만일 사람의 손톱을 깎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길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려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0: 파리의 호각 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더럽혀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호각 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호각 세포가 분포돼 있습니다. 또 호각 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 신경 세포가 분포돼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 전자 임플란트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란트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보드라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보드라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 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네, 올해의 6.1 국제아동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 국제아동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中央人民广播电台，
1: 中央人民广播电台，
0: 全国新闻联播。
2: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6月27号，星期六，农历。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총서기가 산동성 독수지를 시찰할 때 발표한 종양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의장인 훈센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6월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를 돌아보고 마을의 당군중 봉사센터, 촌민가정을 방문하면서 당원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는 농촌발전과 기층 당근선 총서기는 동우가촌을 찾아 농전 물도랑 곁에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시찰하고 농전에 들어가 대규모 양곡재배농, 농기계 운전수, 농업기술자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서기는 식량 생산의 재반 지원 정책을 잘 실시하고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와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올해 양곡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가촌의 대규모 양곡 재배농인 우서렬은 400여 무의 땅을 다루고 있고 올해 밀 무당 생산량이 1,300근에 달했습니다. 총서기를 만난 우소뢰는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소뢰는 점적 테이프를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총서기를 발견하고 너무 격동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집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나는 주변 촌민들을 이끌고 계속 농산일을 잘해 물과 비료의 일체화가 다수화에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양곡을 잘 심고 풍작을 거두며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주시 능성구 미왕장진 농기계 운전수 송지걸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의 농업 봉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농기계 봉사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더 규범적이고 촌민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양곡 안전 생산을 위해 기여할 생각입니다. 덕주시 능성구 농업기술보급센터 기술원 최심녀는 우리는 총서기의 지시를 업무에 더욱 잘 관철해 신품종, 신기술이 더 많은 재배농들에게 접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농업 지식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더 정밀하게 학습해 이런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문명촌인 소우가촌을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촌 당조직은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촌민 대중들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새 성과를 이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우가촌 당지부서기 황준주는 총서기에 간곡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단합발전과 통합진흥 방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운주는 총서기는 우리 당의 대중봉사센터 대민봉사소, 제품전시 방송청을 돌아보고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센터는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손잡이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당원대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우리 향촌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소우가촌 촌민 우흥휘 집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뢰 장식을 살펴보고 우흥휘 가족들과 둘러앉아 일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흥휘는 총서기가 가정 상황을 관심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우리 집을 방문해 식구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가정의 생활, 구체적인 소득, 부모의 건강, 부모의 양로와 의료 등 농민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의 좋은 정책들이 착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데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감을 키우며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난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촌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고향을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덕주시 능성구 변림진 향촌진흥 덕헌구역 책임자 강홍도는 총서기는 여름 파종을 관심하고 인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0: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동성 당위원회 조직부 조직 1처의 리조량 처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관찰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산동성 당위원회는 민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중들의 만족도를 학습 교양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조량 처장은 산동성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실속 있는 민생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며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청 발전계획처 공림무왕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을 시찰할 때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앞장서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준해 식량안전에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목해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삼농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5일 오후 북경유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선적인 린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초석과 총기 선생이 곧 회담을 갖고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에 한층 더 심화할 때 관해 새로운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방글라데시 신임 정부의 순조로운 집권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설린 신세를 견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항구, 수리 등 주요 상징적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분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더 많은 우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를 지지하고 신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방글라데시 측이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쌍방이 의료, 교육, 청년,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민중의 획득감을 제고하길 바랍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다자간 협조와 조류를 긴밀히 하고 공동리익을 수하며 발전 도상국의 단결과 자강을 촉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타이크 총리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하길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까이라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과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타리크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두 나라 총리는 여러 협력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25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능이한 상표법 개정초안 수정의견, 회계사법 개정결정초안 수정의견,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향항특별행정구에 부여하는 결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초안 개정안과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주임인 서경재가 한 2025년 중앙결산 초안 및 2025년 중앙결산 보고서 심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5년 중앙결산 승인에 관한 결의 초안 대리 작성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인사 임면한 심의 상황 등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5일 오후 북경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여원 의장인 혼신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석분평 주석이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주도자는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함께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양당 양국 주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 진행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캄보지아 립법기구와 함께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리회와 진실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도달 일조할 것입니다. 훈신 의장은 수교 이후 캄보지아와 중국의 상무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신시대 전촌후 운명 공동체로 격상됐다고 피했습니다. 훈신 의장은 캄보지아는 대중국 진선 정책을 단호히 시행하고 중국과 정당, 립법기구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철석 같은 양국 진선을 심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0: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25일 신강 우룸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성이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유라시아 대륙은 예로부터 문명이 융합되고 상업과 무역이 화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의 중점지역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비단이길 정신을 발향하고 유라시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라시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유라시아 각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협력을 실속있게 추진해 고대 비단이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유라시아 지역 각국이 호혜상생 내 협력 더 탄력적인 산업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이 확고한 영도와 전국인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강의 각종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신강이 비단이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로만 마나칼림 부총리, 키르기스스탄 아쿤비코브 부총리, 파키스탄 국민의회 무스타파 부의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정설상 부총리는 로만 마나갈림 아쿤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형제 정책회를 보고회 제2차 보고회가 6월 25일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음화주는 18자 당대일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전국 과학기술 업무의 하나의 바둑판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증진,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리익 수호에 대한 지원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적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연구와 원천적 창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0: 안위성 수계현 리만진에 둔 찻집 조정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당발이 급해지면 다시 진정시킵니다. 한 주전자의 차를 마시는 동안 새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 이웃이 공용

호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쌍방은 서로 차 한 잔을 권하며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초는 이번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오초는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방법을 왕사괭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왕사괭은 이는 단순한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가 녹아있고 우리 현지 사람들이 뼛속 깊이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편안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리에 앉아 대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만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왕사괭은 주도적으로 지역 한 찻집에 리만진 찻집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소송 대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사건들도 그는 모두 무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왕사괭은 만약 내가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내가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심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왕사괭의 주도와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팀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이었던 리조풍은 자기가 합류한 것도 항상 백성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왕사괭이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송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제4회 지인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 유럽 동맹 투자무역 과학기술협력 상담회 초청회 분위기는 자못 열렬했습니다. 열렬한 교류와 협력 계약의 체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중국 유럽 동맹 상회 전국 부회장인 라클 라미레즈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첸 박람회에서 많은 유럽 업체들이 디지털 기술 체인, 첨단 제조 체인, 건강 생활 체인 등 전시관에 등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급망에 송부수를 거는 기업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총재 윤정은 중국 공급망에 송부수를 건 것은 비용과 기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완비화된 지원 체계와 우수한 인재 자원은 기업이 납품 조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의 심층 협력은 제품의 순차적인 갱신과 정교 실행을 다그치고 기업이 복제할 수 있는 응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종 부총재는 중국의 공급망 능력은 이미 우리가 글로벌 혁신과 납품을 위한 기반으로 되었다면서 완비화된 산업체계, 초대형 시장,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경영 환경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기와 혁신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설계, 핵심 부품 제조, 항공기 조립, 대역 항공기의 회수 재활용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과 전 산업체인을 아우르는 심층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전진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은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에어버스 중국 구매 부사장인 마크 헤시오만은 기자에게 중국의 공급망은 에어버스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40년 이상 실천해온 사실이 증명하듯이 유럽 기업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원한다에서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첸 박람회 유럽 참가 기업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에어버스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활발한 혁신 생태계, 완벽한 기초시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국 시장을 기업의 글로벌 혁신과 산업 배치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크해양생물위안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유한스는 첸 박람회의 새 친구입니다. 그에게 서서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 체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항구 네트워크, 효율적인 운송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기술 혁신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과 연결해야 합니다. 중국 유럽 동맹 상회의 최신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고효율적이고 원가 효과성을 구비한 공급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응답한 유럽 기업 중 75%가 중국 내 생산 효율이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라클 라미레즈 부조석은 중유럽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리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는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입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0: 공룡면의 확실성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의 실제 선택은 중국 유럽 협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발전과 실천을 통해 중국 유럽 경제무역협력이 강력한 내적 동력과 발전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성취와 상호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단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 이지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만의 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개별 특별 프로그램 병목은인 습분병리 저하는 전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오늘 클라우드에는 많은 관중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해 주세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민본 사상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고대 황제들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 중심, 인민 최우선은 고대 민본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중국 고대에는 확실히 민본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논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념,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대의 봉건 왕조는 모두 가천하였고 세습 통치였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마음속 최고 위치에 두었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신시대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론단은 마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 바로 인민의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인민성은 마크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당의 리론은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이론입니다.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은 이론 혁신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인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이론은 힘을 잃게 되고 인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는 모든 이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 론단은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를 구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일 훈장 수여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6: 장계매, 시골 소녀들의 인생 꿈을 밝혀준 훌륭한 인민교사입니다.
4: 장기매 선생님은 평범한 삶으로 공산당원의 초심을 잊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중국 석유대학 마크스주의 학원의 장명명 교수님도 그의 명성을 듣고 화평여고를 찾아갔습니다.
7: 저는 장기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북경에서 화평여고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요, 선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일하시죠?
8: 대충 5시죠. 어제는 정말 웃겼어요. 12시 10분에 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12시 15분을 12시 5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냐고 했더니
9: 빨리 전쪽 조심해. 고치지 말고 자, 더 누르세요.
7: 학생들은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교장 선생님께 장칠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세면, 노래,
9: 올라와서 청소하세요.
7: 식사, 낮잠, 취침, 밤잠 등 하루 7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장계매 선생님은 확성기로 학생들을 독촉합니다.
9: 빨리 합시다.

0: 뒤에는 50반 첫 줄과 두 번째 줄.
1: 저 여학생은 조은별이라고 합니다. 화평여고의 첫기 졸업생으로 2015년에 모교로 돌아와 수학교사가 됐습니다.
0: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실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식당도 없어서 초중학생들과 같이 있었죠. 고종 1학년이 끝날 때쯤 옆에 새 교수청사가 완공되었어요. 기숙사와 식당이 추가로 지어졌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축구장도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은 시설이 꽤 잘 갖춰졌죠.
1: 화평여고가 없었다면 주은료와 그네의 언니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겁니다. 장 교장은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설을 견뎌냈습니다. 화평여고가 설립돼 10여 년이 지나도록 장 교장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의 가벼웠던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워졌고 건강하고 씩씩했던 몸매는 점차 여비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시골 소녀들의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고3 학생들 차에 타세요.
1: 자신을 태워 학생들의 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0: 내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강단에 서 있을 겁니다.
2: 병어군은 습금팽이 좋아하는 종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런던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던의 참석자들은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는 중국이 소중한 안정성을 전 세계에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로섬 사고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혁신이 진정 뿌리내려 규모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론단 기간 세계경제론단은 스위스의 프론티어 출판사와 공동으로 2026년 10대 신흥 기술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력망 등이 입선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혁신이 국제사회에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의 수석 집행편집인 프레더릭 펜터는 중국이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모듈 설비의 8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각각 60% 이상, 8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발전 모델이 전 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집행이사 겸 최고기술 책임자인 마사원은 기술마다 잠재력이 있어 각자 분야에 심원한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데 모여 웅대한 기술혁신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국제발전투자회사 위험부담정보관리부의 니블라스 아람니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중국 경제가 새롭고 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음으로써 업계의 혁신발전의 방향을 가르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크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고품질 1대1로 공동건설은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개방을 유지해야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우리 바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잡종 벼 기술이 김해에 뿌리내려 김해 민중들이 기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현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0: 기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수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수도 기트카에서 중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단결, 호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세계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은 시종 진정성과 상호 신뢰의 자세로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 동반자 관계는 튼튼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 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존중과 호혜 상생의 협력 원칙을 창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화로 충돌을 대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가치 위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신세계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부룬디를 포함한 33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전 프로젝트 교육과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더 긴밀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은 수억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세계 인류의 기반시설을 건설했으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행정은 이미 인류 역사의 가장 웅장한 발전의 장거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아프리카 연맹 2063년 의정 두 번째 10년 실행 계획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서로 통하는 이유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 정당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인민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반시설과 현대농업, 보건의료, 디지털기술, 무역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남방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이 국제질서 문제에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남방 국가들이 목소리가 경성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에는 소중한 공감대입니다.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은 주권이 독립하고 공업화와 번영 창성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와 위대하고 타국을 존중하는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와 중국 운명 공동체 이름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0: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낮춰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덤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탄형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0: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세상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3: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0: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경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0: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0: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0: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0: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 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0: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0: 네.
1: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0: 네.
1: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1: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0: 네.
1: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네.
1: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0: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1: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1: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0: 다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이 감정 변화나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교류도,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 하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화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0: 떡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0: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계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다.

0: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정말 이제 네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온 것만큼
1: 그렇죠.
0: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1: 네.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1: 네.
0: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네,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1: 아,
0: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네,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1: 그렇죠.
0: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1: 그렇죠.
0: 아이였습니다.
1: 네.
0: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네.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1: 네.
0: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1: 네.
0: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1: 네.
0: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1: 아,
0: 때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1: 아.
0: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1: 네.
0: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0: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의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또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네,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0: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1: 네.
0: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와 하는 그런 곧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세계,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回来。我明白是我错了，爱情像你。

0: 去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假传圣旨可是死罪。
1: 哥今天还差这一条死罪吗？

浅浅。